0: 됐어.
1: 야너
0: 야, 봐, 야, 다나, 야, 다나. 아유.
1: 아유.
0: 아유.
2: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
3: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
2: 아유. 아
3: On bi rad poslušal radio Bukarešta, ona pa radio Sraka.
2: In čigava bo obveljala?
3: Tam imajo ženske glavno besedo.
4: Te se ljumeje, te se ne rada. Eči tu?